0: 이놈. 오다요. 양가 경로 나빠요.
1: 우지 올라갔습니다. 누다. 혹 엘비르타 az a csuda. Holnap az okos kismalac legyen a vendéged.